아이보롱 방보 수구방 라시 방보 수구방 아이마게라니 곤타이사 호라이맨 곤타이사 아이칼렘 키초 땅시영바 곤타이톤히딩야바 구루야넹시쿠리 라야라이타오 타오 아이 셰코리네

아이디 마물로 사거리, 디 마물로 시거리. 아이니니 바데, 아나 바데, 사거리네 지다다, 슝퐁 쿠슬라다 인딩방, 크람통화 캐브리방. 아이 사거리, 아이디 아히, 지자이 페르사다다, 라야 라이타오, 타오.

아이 마 하게라니 후보지 하게라니 후보지 나야 라이타오 타오 아이네네 팔라나 팔라이 그라구로 그라우슈 그라우슈 둥발라이 I was no dere dere nea, wa kra kongre kongre nea, salai dere dere nea, kra tere tere nei. I sa kore ne chita da, hukare bo, ho ting pa, thangka men khao jeb kei. I sa kore, hukare, hukare, hukuya, muso kata o kha.

아이디니 다나 시코레 그랑 시장 미라이바 부케슬링루 아이족장 갈장 소카보 딘장 갈장 소카보 디마징니 시라올라 아이가이바 칼레 힝가일라 그랑 시장 미라일라 아이 만원이 시치대 아이 반원이 사치대 아이 박에 아이 마게라네 아이 허부지 마게라네 허부지 부케다당 클라이